보니 하얀 전 하얀 전 아대 온도한 얼컴폰 아이술의 하이프 에타 하르가스키 구스티악 사이스킷 구스타센 니케레 얼마 아파인 하르세코 인다락 디툿 가스타센 Baina begiak ez dituzunez, larre motzean bazkatzen. Aldi berean, amabos profil ikusten zaitu.